0: 사랑해. 진달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 진달아
0: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 마찬가지로
0: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저번 저번 양반 옛냐고 보소 바히바하 양반와 쌈바를 맞소 아니야 어느 날 내려와라 어미님을 찾아주소 양민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무릎 꼬마 약속마 내 친인 옛날 소금